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5: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6: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5: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6: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5: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7: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경과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영암, 제주시 동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무형한 것이나 일심이 되면 우주의 큰 기운과 합치함으로 수도인들이 청정한 도량에 모여 지성으로 축원을 하면 영근의 감흥이 되어 쉽게 천도를 받게 되나니 이는 자손이나 후인이 열반인을 위하여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6장 법문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우리 지역의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지역경제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일상회복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애정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대정경 유훈풍 9장 말씀입니다.

0: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 방송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무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7장에서 20장, 전서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3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성리연마와 경전해득과 밖으로 사물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일기하여 계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 것이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 되며 연구는 대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19. 또 말씀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닦고 진성을 기름이 그 대지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며 본원을 궁구함이 그 대지요.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곡을 버림이 그 대진이라. 20. 말씀하시기를 3대력 공부에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축 3대력 공부는 정할 때에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3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아무리 저축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활용 3대력 공부 역시 저축 3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뿌리 튼튼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병진하여 체용이 겸전하고 동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3대력을 얻을지니라.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구일승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군종교구 충경교당에 근무하는 구일승입니다. 오늘 마음을 코딩하자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복례 정사에 돌아오사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되어 보았으며 고기수도 낱낱이 헤어 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신대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라. 이상은 성례품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닷물의 무게와 물고기의 수를 세어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법문은 성립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리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공부입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성리는 속 깊은 마음 공부, 심리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의 말씀처럼 바닷물의 무게와 물고기의 수를 다 세어볼 수 있으신가요? 이 법문은 마음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 바라볼 수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법마상전급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원불교 법의 중에서 세 번째인 법마상전급에서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법마상전이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내 마음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오가는지, 내 마음의 힘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경계에 이기는지 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마상전급부터는 성리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법마상전의 공부를 점검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일단 법마상전급 정도가 되면 주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한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법마상전급 계문 중에는 암안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등의 마음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외부의 상황보다 내면을 다루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문을 대조해보며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주로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법마상전 수준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마상전급이라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주니라.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만족스럽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 불편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걸까요? 내 마음과 세상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성리 공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된 코드에 따라서 결과물을 출력하듯이 우리 인생도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던져주신 성리품 12장의 물음을 요즘 시대에 맞게 코딩에 비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는 현재 어떤 코드값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코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이 여의보주와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컴퓨터에서 코드 입력창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실행창을 띄워야 합니다. 마음을 코딩하려면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마음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오감이 아닌 오감을 통해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면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바닷속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땅에 이런 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 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이런 상과 같은 마음을 코딩하는 3대력의 열쇠, 그 코드키를 알고 계신가요? 3대력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을 갖추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여의보주라고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과 같은 마음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신을 수양해야 합니다. 정신이란 마음이 두려워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코드 입력창을 열려면 먼저 한 가지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을 나의 관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분별이고 그 당시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주착심입니다.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놓지 못하면 다른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하나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대로, 나의 습관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서 다양한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면 불편한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저는 지금 군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군교화를 하면서 만나는 용사들이 가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간식을 먹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제가 매주 강조하는 내용을 잘 잊어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예쁘게 쓰레기를 잘 뭉쳐서 버려놓고 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 깊은 곳에서 짜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나도 모르게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갇히면 코드 입력창이 닫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요란함을 느끼는 그 지점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순간이
바로 자성의 정을 회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 바다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경계, 즉 상황을 따라 부딪힙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에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넘치지 않듯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수양을 해야 합니다.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양한 상황에 요동치지 않고 깊은 바다처럼 항상 평온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수양력입니다. 이때 마음의 코드를 바꿀 수 있는 실행창이 열립니다.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첫 번째 코드키가 작동합니다. 비로소 이제야 내 마음속의 물고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세계를 탐구해봅니다. 마음의 실행창에 어떤 코드를 이제는 넣어야 할까요? 물고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요법 2조에서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의 뿌리는 나라고 굳어진 생각의 틀에서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인데 그 틀이 강할수록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모든 것을 나라는 생각의 틀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치의 대소유무와 일의 12이해라는 코드를 심어야 합니다. 나라는 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소유무와 12이해라는 기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듯이 세상을 보려면 나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 물고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코드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자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마음 작용이 없는 물을 상상합니다. 그것은 사실 내 생각의 틀에 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대라는 관점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 속에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생각과 감정이 뭉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할이 물고기 한 마리입니다. 이 하나의 역할이 소의 관점입니다. 지도를 보는 것처럼 전체의 관점이 되어야 이 물고기가 보입니다. 성리품 12장 본문을 되새겨 볼수록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물고기를 보려면 소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소자리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로 대자리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관점만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유무는 변화하는 에너지입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계절을 만들어내고 한 생각, 한 감정으로 인해 원인과 결과가 생기고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주 개공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돌고 돕니다. 물고기도 마음의 바닷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는 동력이 욕심일 수도 있고 본능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고 불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역할의 물고기들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 재물인지, 욕망인지, 명예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개벽을 하자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속 물고기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 마음속 물고기 중에 한 마리는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내가 합장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면 요란해집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역할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졸거나 딴짓을 하면 요란해집니다. 내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모두가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역할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요란해집니다. 내가 교물하는 물고기에 주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역할이 내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 자녀의 역할, 친구, 동료의 역할 등 한 마리 물고기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집니다. 꼭 역할이 아니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국적에 따라, 직업에 따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덩어리를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도 마음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역할에 사로잡혀 살다가 아, 그래 이것도 물고기 한 마리지 하고 빠져나오고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번마상전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입니다. 저는 매주 군 뷔페를 위해 간식을 사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간식을 같이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등록을 할 때 잠시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군부대 교합비로 합쳐버릴까? 이 마음을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먹은 것은 당연히 식비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코드로 마음의 세계를 점검해 봤다면 12에는 마음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의 세계에서도 방향을 잡으라는 코드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연구력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고 이로운 것이 있으면 또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대각을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여리박빙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세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조각도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도 상대가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상대에게 이로운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사의 표준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었는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취사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생요법 3조에서는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름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실행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현실 세계에서 나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상은 높고 크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고준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설교가 방영되고 나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다면 저는 저 깊은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법마상전에서는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그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과민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 물고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소유무와 12의 코드값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마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계마다 수시로 체크하는 태도를 대종경 교리품 22장에서는 대중 잡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진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진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념이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가 아니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바닷속 물고기들은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습니다. 대중 잡는다는 것은 자성의 정해계를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 바닷속 물고기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도 단번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돌리는 힘이 진짜 취사력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마음의 코드 입력창을 열고 대소유무와 12이의 코드를 잘 심어서 물고기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버그를 끊임없이 수정하다 보면 백전백승하는 법강 항마 위로도 승급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성리품 8장에서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인생을 계속 빼앗기며 살 것인지 내가 물고기를 길들일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종경 선해록에서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근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나에게 와서 1, 2년만 닦으면 그 공효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걸릴 공부를 2, 3년에 다 할 수 있다니. 그런데 성리품을 연마하다 보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리 공부는 행동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코드를 바꾸는 공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삶의 공식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우주마녀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성리 공부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성리품에서 사실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상상 속에서만 헤매지 말고 지금 바로 마음속 물고기들을 잘 살피라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성리품 13장의 법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의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 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함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혹시 아직도 성리 공부를 하면서 내 관념 속에 현묘한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다시 성리품 12장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1: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0: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1: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농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4: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5: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4: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5: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협.
4: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신흥교당 강대민 대철령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강성훈 교무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2: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1: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2: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1: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전남 영광 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기,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기,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재주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문종숙, 자녀 최종열, 숙현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1: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4분 현재 전남 광주 통합시 영광군 나골면에 시간당 100mm 상당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축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핫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2: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1: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2: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1: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3: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장 말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별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위기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효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는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고 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심쿵과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2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롤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5분 전북 임실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과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은 접근을 자제하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 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1: 재난대비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 울산 동부, 전북 진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을 금지하고 배수로 정비된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난대비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경남 거창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결항 등으로 통행은 자제해 주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비특구입니다. 내일 11시를 기해 경남 양산 창원 밀양 의령 부산 부산 서부 울산 서부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을 안전을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계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재난대비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 전남 영광 나골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동으로 통행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재난대비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 경북 청도, 전남 화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됐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되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재난대비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대초천, 나주시 우상교 근처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나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때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5시 30분 전남 보성, 광양, 순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마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재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선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철길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열차를 보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열차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하는 열차보다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건널목에 진입했는데 의외로 빨리 접근하는 열차에 놀라 당황하거나 자동차의 결함으로 시동이라도 꺼진다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시속 70km로 달리는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비상제동을 해서 멈추기 위해서는 225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달리던 열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1단 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1단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훨씬 많고 1단 정지에서 좌우를 보려고 하면 뒤쪽에서 빵빵거리며 재촉을 합니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1단 정지에서 좌우를 살피는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대정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 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종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촌도로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형으로 그린 이론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표본이라.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 달은 아닌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6장 말씀입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선종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입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7장에서 20장 전서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삼대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할 때 마음 나가는 번수와 동할 때 마음 끌리는가 아니 끌리는가를 대조하면 수양력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성리연마와 경전해득과 밖으로 삶을 판단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연구력의 정도를 알 것이요. 안으로 일기하여 괴문을 조사하고 밖으로 일을 당하여 수시 응변하는 능력을 대조하면 취사력의 정도를 알 것이니라. 18.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진행하는 바 결국 수양은 해탈이 표준이 되며 연구는 대각이 표준이 되며 취사는 중정이 표준이 되나니라. 19. 또 말씀하시기를 수양은 망념을 닦고 진성을 기름이 그 대지요. 연구는 지혜를 연마하며 본원을 궁구함이 그 대지요. 취사는 중정을 취하고 사곡을 버림이 그 대지니라. 20. 말씀하시기를 삼대력 공부에 저축 삼대력 공부와 활용 삼대력 공부가 있나니 저축 삼대력 공부는 정할 때에 안으로 쌓는 공부요. 활용 삼대력 공부는 동할 때 실지 경계에 사용하는 공부라. 아무리 저축 삼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마치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서 힘이 없을 것이요. 활용 삼대력 공부 역시 저축 삼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뿌리 튼튼하지 못한 나무 같아서 힘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항상 저축 삼대력 공부와 활용 삼대력 공부를 병진하여 채용이 겸전하고 동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삼대력을 얻을지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구일승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군종격구 충경교당에 근무하는 구일승입니다. 오늘 마음을 코딩하자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복례 정사에 돌아오사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되어 보았으며 고기수도 낱낱이 헤어 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신대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라. 이상은 성례품 12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닷물의 무게와 물고기의 수를 세어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법문은 성리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리란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공부입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성리는 속 깊은 마음 공부, 심리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의 말씀처럼 바닷물의 무게와 물고기의 수를 다 세어볼 수 있으신가요? 이 법문은 마음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다 바라볼 수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속 깊은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법마상전급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원불교 법의 중에서 세 번째인 법마상전급에서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법마상전이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압니다. 내 마음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오가는지, 내 마음의 힘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경계에 이기는지 지는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마상전급부터는 성리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법마상전의 공부를 점검해 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일단 법마상전급 정도가 되면 주변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한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법마상전급 계문 중에는 암안심, 시기심, 탐심, 진심, 치심 등의 마음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외부의 상황보다 내면을 다루는 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문을 대조해보며 내 마음이 어떤 것에 주로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법마상전 수준의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법마상전급이라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습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주니라.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만족스럽고 하기 싫은 것을 하면 불편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걸까요? 내 마음과 세상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성리 공부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된 코드에 따라서 결과물을 출력하듯이 우리 인생도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던져주신 성리품 12장의 물음을 요즘 시대에 맞게 코딩에 비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는 현재 어떤 코드값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코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이 여의보주와 같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컴퓨터에서 코드 입력창에 들어가려면 기존에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실행창을 띄워야 합니다. 마음을 코딩하려면

있어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땅에 이런 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대락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 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여러분은 무궁무진한 이런 상과 같은 마음을 코딩하는 3대력의 열쇠, 그 코드키를 알고 계신가요? 3대력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을 갖추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요원품 13장에서 여의보주라고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과 같은 마음으로 코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신을 수양해야 합니다. 정신이란 마음이 두려워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휩쓸리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코드 입력창을 열려면 먼저 한 가지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다양한 대상이나 상황을 나의 관념으로 평가하는 것이 분별이고 그 당시의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주착심입니다. 하나의 대상이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놓지 못하면 다른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하나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기존에 입력된 대로, 나의 습관대로 실행해 버립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수양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 수행의 요법 1조에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란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어서 다양한 상황이 왔을 때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면 불편한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한 번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짜증이 올라옵니다. 저는 지금 군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군교화를 하면서 만나는 용사들이 가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간식을 먹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제가 매주 강조하는 내용을 잘 잊어버리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예쁘게 쓰레기를 잘 뭉쳐서 버려놓고 갔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저 깊은 곳에서 짜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나도 모르게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게 자성의 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생각과 감정에 갇히면 코드 입력창이 닫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요란함을 느끼는 그 지점을 볼 수 있을 때가 그 순간이 바로 자성의 정을 회복한 순간입니다. 우리 마음 바다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경계, 즉 상황을 따라 부딪힙니다.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에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넘치지 않듯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수양을 해야 합니다.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다양한 상황에 요동치지 않고 깊은 바다처럼 항상 평온하게 머물러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수양력입니다. 이때 마음의 코드를 바꿀 수 있는 실행창이 열립니다.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첫 번째 코드키가 작동합니다. 비로소 이제야 내 마음속의 물고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 세계를 탐구해 봅니다. 마음의 실행창에 어떤 코드를 이제는 넣어야 할까요? 물고기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요법 2조에서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음의 뿌리는 나라고 굳어진 생각의 틀에서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도 수많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인데 그 틀이 강할수록 우리는 어리석어집니다. 모든 것을 나라는 생각의 틀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치의 대소유무와 일의 12이해라는 코드를 심어야 합니다. 나라는 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소유무와 12이해라는 기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듯이 세상을 보려면 나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속 물고기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코드로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자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마음 작용이 없는 물을 상상합니다. 그것은 사실 내 생각의 틀에 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대라는 관점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내 마음 속에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생각과 감정이 뭉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역할이 물고기 한 마리입니다. 이 하나의 역할이 소의 관점입니다. 지도를 보는 것처럼 전체의 관점이 되어야 이 물고기가 보입니다. 성리품 12장 본문을 되새겨 볼수록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물고기를 보려면 소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소자리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로 대자리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관점만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유무는 변화하는 에너지입니다. 음과 양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계절을 만들어내고 한 생각, 한 감정으로 인해 원인과 결과가 생기고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성주 계곡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돌고 돕니다. 물고기도 마음의 바닷속에서 헤엄을 칩니다. 물고기가 움직이는 동력이 욕심일 수도 있고 본능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고 불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드를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수많은 역할의 물고기들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 재물인지, 욕망인지, 명예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개벽을 하자는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속 물고기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 마음속 물고기 중에 한 마리는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내가 합장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면 요란해집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역할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졸거나 딴짓을 하면 요란해집니다.
내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모두가 잘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역할마다 수많은 생각과 감정으로 요란해집니다. 내가 교무라는 물고기에 주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역할이 내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부모 자녀의 역할, 친구, 동료의 역할 등 한 마리 물고기에 사로잡히면 어리석어집니다. 꼭 역할이 아니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국적에 따라, 직업에 따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덩어리를 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물고기들도 마음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역할에 사로잡혀 살다가 아, 그래 이것도 물고기 한 마리지 하고 빠져나오고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번마상전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입니다. 저는 매주 군법회를 위해 간식을 사다 보면 제가 먹고 싶은 간식을 같이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등록을 할 때 잠시 망설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군부대 교합비로 합쳐버릴까? 이 마음을 딱 보고 나서 아, 내가 먹은 것은 당연히 식비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심을 제거하는 재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코드로 마음의 세계를 점검해 봤다면 12이에는 마음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의 세계에서도 방향을 잡으라는 코드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연구력입니다. 현실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상대가 있습니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고 이로운 것이 있으면 또 해로운 것이 있습니다. 대각을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여리박빙의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바다가 아무리 넓고 깊어도 세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조각도인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도 상대가 서운하게 받아들이면 상대에게 이로운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사의 표준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었는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취사력을 얻기 위해서 일상수행요법 3조에서는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름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대로 실행되지 않는 결과이기도 하고 상대적인 현실 세계에서 나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상은 높고 크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서 고준한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이 설교가 방영되고 나서 부정적인 댓글이 달린다면 저는 저 깊은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법마상전에서는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으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드를 입력하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그를 계속 수정해가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과민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 물고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면서 대소유무와 12이의 코드값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마음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계마다 수시로 체크하는 태도를 대종경 교육품 22장에서는 대중 잡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진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진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의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념이라고 정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가 아니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바닷속 물고기들은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대중 잡는다는 것은 자성의 정해계를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 바닷속 물고기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도 단번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죠.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 한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돌리는 힘이 진짜 취사력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마음의 코드 입력창을 열고 대소유무와 12의 코드를 잘 심어서 물고기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버그를 끊임없이 수정하다 보면 백전백승하는 법강 항마 위로도 승급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성리품 8장에서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전일에 잃어버리고 지내는 동안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인생을 계속 빼앗기며 살 것인지 내가 물고기를 길들일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종경 선해록에서 내 법대로만 하면 예전에 상근기가 100년 걸려서 할 공부라도 나에게 와서 1, 2년만 닦으면 그 공효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년이 걸릴 공부를 2, 3년에 닿을 수 있다니. 그런데 성리품을 연마하다 보니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리 공부는 행동을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코드를 바꾸는 공부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공부가 아니라 삶의 공식을 바꾸는 공부입니다.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해결하여 아는 성리 공부를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성리품에서 사실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상상 속에서만 헤매지 말고 지금 바로 마음속 물고기들을 잘 살피라는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성리품 13장의 법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느 학인이 그 스승에게 도를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되 너에게 가르쳐 주어도 도에는 어긋나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여도 도에는 어긋나나니 그 어찌하여야 좋을꼬 하였다 하니 그대들은 그 뜻을 알겠는가. 좌중이 묵묵하여 답이 없거늘 때마침 겨울이라 흰 눈이 뜰에 가득한데 대종사 나가시사 친히 도량의 눈을 치시니 한 제자 급히 나가 눈 가래를 잡으며 대종사께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함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금 눈을 치는 것은 눈만 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현묘한 자리를 가르침이었노라. 혹시 아직도 성리 공부를 하면서 내 관념 속에 현묘한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다시 성립품 12장 본문을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워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모셔서 조언 조언 고맙습니다. 비탈진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얼마 전 한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큰 사고를 냈는데 왜 자신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허탈해했습니다. 자신이 뭔가에 홀린 것 같다는 표현을 해서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전날 부인과 자녀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퉁명스럽게 차려주는 아침상을 수저도 들지 않고 오히려 더 속이 상한 상태로 출근길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흥분한 상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인데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자동차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사고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가는 장수에게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짜증스럽거나 격한 감정 상태가 되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협조해야 하겠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격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웬만한 일은 빨리 무시하는 것이 좋겠고 흥분한 상태라면 힘들겠지만 잠시 차를 세우고 여유를 둔 다음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장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본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본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의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경남교구장 이귀인 교무입니다. 기후이교와 전쟁,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음 둘 곳을 찾기 힘든 요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뀔수록 내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왕산 종법사께서 강조하신 사요의 가치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지혜, 함께 나눈 삶입니다. 거창한 곳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서부터 서로 존중하며 은혜를 나누는 평등한 세상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fais comme ça.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은 노약자뿐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기상재해입니다.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재앙인 폭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하는데요.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은 평소보다 자주 마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작업을 삼가고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며 선풍기를 켜두시길 바랍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 증세가 보일 경우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폭염 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으니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 부위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이웃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0: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폭염이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평소 균형 잡힌 식사로 체력을 유지하며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 옷은 헐렁하고 최대한 가볍게 입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러움증 등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고 노인이나 영유아,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 등은 폭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입니다. 폭염,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준비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합시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호우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호우 발생 시 도로에 있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전합니다.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또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예보와 호우 상황을 잘 알아둡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집이나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물에 잠긴 집안은 환기시킨 후 들어갑니다. 또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먹지 않고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조사 후에 사용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잘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잠시 재난 안내 방송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3시 5분 전남 영광 나궐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잠시 재난 안내 방송 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3시 15분 전북 부안 위도면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하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나니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48장 법문입니다.

난 오래전부터 우리의 사랑이 어쩔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계절이 바뀔 무렵에 늘 꺼내 읽는 에세이에 실린 문장입니다. 제철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늦여름, 청량한 하늘 아래서 마시는 차가운 보리차 한 잔. 초가을 바람에 서걱이는 나뭇잎 소리를 가만히 듣는 것. 작가는 오직 지금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지의 아침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가복을 펴고 반좌로 편안히 앉습니다.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하여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덟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렇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5시 30분 전북 고창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어 운신편 14장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시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라. 시비를 가릴 때에는 도를 갖춘 이가 먼저 해를 차지해야지. 만일 도가 없는 사람에게 해가 되면 이는 도덕가에서 할 일은 아니니라. 해를 다 차지하고도 도덕만 잘 갖추면 결국은 바르게 돌아오는 이치가 있느니라.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시비를 가려야 할 때, 도를 중심에 두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우스의 첼로 연주로 드보르작의 Song to the Moon, 루사이카 가운데 아리아를 첼로로 연주해 줍니다. 오늘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오늘도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인의 달 8월을 맞아 도탄에 빠진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죽어도 여한이 없는 심경으로 일천정성을 다해 기도 올린 초기교단 9 선진들의 대신성과 대공심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석.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석 진문진 교모입니다. 대산종사님은 일을 할 때는 옳다고 생각되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넘어가면서 길게 계속 끌고 가야 하므로 누가 찬성한다고 일을 하고 시비한다고 일을 그만두고 누가 따라온다고 일하고 따라오지 않는다고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고 옳은 일이라면 시비를 걸거나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꾸준하게 해나가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원흥가족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옳다고 여기면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내실을 쌓고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장 염불법.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염불의 문구인 나무암이 타불은 여기말로 무량수각에 기이한다는 뜻인 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영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심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주하되 염불 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 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 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써 그 산란한 정신을 대체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써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뇨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뇨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연불법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4장 연불좌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0: 3.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동양 학세대는 하늘은 동하고 땅은 정한다 하고 서양 학세대는 땅은 동하고 하늘이 정한다 하여 두 말이 서로 분분하오니 청컨대 한 말씀으로 이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1: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6시 00분 전북 부안 위도면 제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그러나 조와 종으로 논하자면 기운은 주가 되고 바탕은 종이 되어 기운이 행함에 바탕이 따르게 되나니 이것이 곧 만고에 바꾸지 못할 원리이니라. 4.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이 세계가 궤겁에는 소천 소지로 없어진다 하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소천 소지가 되오면 현재 나타나 있는 천지는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천지가 조판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소천 소지가 된다 하여 일시에 천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비하건대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아서 인생이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늙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서는 죽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이 천지에도 성, 주, 궤, 공의 이치가 천만 가지 분야로 운행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으며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늘 소천 소지가 되고 있나니라. 오, 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이룬 것이니 그 수요를 헤아려 보면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현 천문학계에서도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밖에 더 큰 세계가 많이 있다 하옵는데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말씀은 해석하는 사람의 견지에 따라 다른 것이며 현재의 학설도 비록 분분하나 멀지 않은 장래에 견성한 큰 학자가 나의 말을 인증할 것이니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의심하지 말라. 6. 또 여쭙기를 천지에 진강급이 있다 하오니 조선이 지금 어느 기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급기에 있나니라. 다시 여쭙기를 진강급의 기한은 얼마나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일대겁으로 천지의 한 진강급기를 잡으셨나니라. 9. 전주의 교도 한 사람이 천주교인과 서로 만나 담화하는 중 천주 교인이 묻기를 귀하는 조물주를 아는가 하는데 그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더니 그 사람이 우리 천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 이가 곧 조물주라고 말하는지라 후일에 대종사께서 그 교도의 보고를 들으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귀하가 천주를 조물주라 하니 귀하는 천주를 보았느냐고 물어보라 그리하여 보지 못하였다고 하거든 그러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고 말한 후에 내가 다시 생각하여 보니 조물주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조물주는 곧 귀하여 나의 조물주는 곧 나며 일체 생명이 다 각각 자기가 자기의 조물주인 것을 알았노라 하라. 이것이 가장 적절한 말이니 그 사람이 만일 이 뜻에 깨달음이 있다면 바로 큰 복음이 되리라. 10.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제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제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변이품 3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마음은 선악의 근본을 장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33 하긴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지혜를 얻으려 하면 큰 정에 들어야 한다고 하나 내가 월명함에서 무심을 주장하는 정만 익히었더니 사물에 어둡다고 대종사께서 크게 주의를 내리시더라. 마음 놓는 공부와 참는 공부를 아울러 단련하여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이 놓기도 자유로하고 잡기도 자유로할 수 있어야 원만한 공부를 성취하나니라. 34. 말씀하시기를 공부를 하는 데에는 대중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니 경전도 대중 없이 건성으로 읽으면 비록 몇백 권을 읽어도 서자서 아자로 아무 소득이 없나니라. 또는 공부가 책 보고 글 배우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일동일정에 대중 잡는 마음만 있으면 모두 다 공부의 참 결과를 얻나니라. 35.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간절히 구하는 이에게 돌아오나니 과거 부처님께서 새벽별을 보시고 득도를 하신 것은 그 별 자체에 무슨 뜻이 있어서 깨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로병사에 모든 의문을 풀어보시려는 간절한 구도심이 쌓이고 쌓여 지극하셨기 때문에 드디어 깨치신 것이며 대종사께서도 7세 때부터 우주의 자연현상을 보시고 싹트신 간절한 구도의 정성이 쌓이고 쌓여 드디어 대각을 이루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법문을 들을 때에 공력 없이 듣는 것과 공력을 들여 듣는 것이 다르고 모든 사리에 연구심을 가지고 견문하는 것과 범연히 듣고 보는 것이 다르나니 정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학설을 연마하면 교리에 더욱 밝아질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고 학설만 들으면 머리만 산란하리라. 그러므로 새벽에는 좌선으로 마음을 맑히고 낮에는 경전으로 이치를 연마하라 하셨나니라. 36.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이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37. 우리 회상의 창건사 서문에 쓰시기를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 하였나니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다 이 역사에 나타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역사를 보는 이가 다만 문자에 의지하여 지명이나 인명이나 연대만 보고 잘 기억하는 것으로 능히 역사의 진면을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나니 반드시
그때의 대세와 그 주인공의 심경과 그 법도 조직과 그 경로를 잘 해득하여야만 능히 역사의 진면을 볼 수 있고 내외를 다 비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본교는 과연 어떠한 사명을 가졌으며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이며 대종사는 과연 어떠한 성인이시며 법은 과연 어떠한 법이며 실행 경로는 과연 어떻게 되었으며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결실될 것인가를 잘 연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38.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화두를 들고 지내는가? 화두를 연마하는 데에는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을 차서 있게 병행함이 오르나 과거의 선빵 공부같이 온종일 화두만 계속할 것이 아니오. 화두를 마음 가운데 걸어놓고 지내다가 마음이 맑고 조용할 때에 잠깐 잠깐 연구해 볼지니라. 그러하면 마치 저 닭이 오래오래 알을 품고 굴리면 그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듯 마음의 해문이 열리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권도편 33장에서 3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5장 경강의두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제7공심편 1. 대산종사 법인절을 맞아 말씀하시기를 구인 선진들께서는 공을 위해 살을 버리고 법을 위해 몸을 잇는 살찐 성인의 정신으로 법인 성사의 이적을 보여주셨나니 스승에게는 두 마음 없는 신봉정신을 동지에게는 두 마음 없는 단결정신을 인류에게는 두 마음 없는 봉공정신을 바친 분들이라 우리 모두는 구인 선진들께서 보여주신 이 법인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하느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탁한 연못이라도 한 줄기 생수만 솟아나면 자연이 맑아지듯 아무리 혼탁한 세상일지라도 새 성자가 나오면 다시 맑아지나니 여러분은 시방세계를 정화하고자 이 법문에 들어온 이상 다음 다섯 가지 요강을 바탕으로 수행해 더욱 힘쓰라. 첫째는 사리 사욕과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공도주의와 자리 이타로 맑히는 데 힘쓸 것이요. 둘째는 명예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겸허와 양보의 세계로 돌리는 데 힘쓸 것이요. 셋째는 풍속과 질서가 물러난 이 세상을 절욕과 금욕으로 바로 세우는 데 힘쓸 것이요. 넷째는 무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청렴 담백한 세상으로 바꾸는 데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안일과 향락에 물든 이 세상을

즐거운 일이 없음을 알아 모든 동작이 다 이 공부, 이 사업을 떠나지 않고 전 생명과 전 인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니라. 4. 대산종사. 전무출신의 도를 내리시니 1. 시방 3계 육도 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2. 자신과 교단과 전 세계를 위하여 남김없이 심신을 바치라. 만일 무엇에든지 걸림이 있으면 영겁 대사가 무너지게 되리라. 3. 삼학팔조와 사은사유를 몸소 실행하고 천하 만국만민에게 전하여 줄 천직이 부여됐음을 명심하라. 4. 몸은 천하의 뒤에 서서 일하고 마음은 천하의 앞에 서서 일할지니라. 5. 성직은 누가 맡긴 직이 아니요 스스로 맡은 천직인 동시에 대도의 주인이요 하늘 마음을 대행하는 천지의 주인이니라. 6. 전무 출신을 하고서 후일에 바람이 있거나 후회함이 있다면 그는 남의 일을 해준 사람이요 공도의 주인은 아니니라. 7. 일생 동안 재생명리의 낙을 이 공부, 이 사업으로 바꾸고 보면 영생의 복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8. 몸은 내놓아서도 마음을 내놓지 못한 사람과 마음은 내놓아서도 몸을 내놓지 못한 사람과 몸과 마음을 다 내놓은 삼종의 구별이 있느니라. 9. 교도는 일반 사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전무 출신은 일반 교도의 모범이 되어야 하느니라. 10. 천하 대사를 진정으로만 하고 보면 크고 작은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지느니라. 11. 법을 위해서는 신명을 바치고 공을 위해서는 살을 버려야 하느니라. 12. 각자의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일 그 일에 힘과 마음을 다하면 곧 천지행을 함이 되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교의품 36장을 가지고 이제 같이 그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그 36장의 내용은요, 그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그 설명하시고 이제 그것을 그 설파하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종교와 정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은 항상 우리가 그 참 생활 속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항상 종교고 정치는 정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그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실제 인간 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 축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그 돼 있는데요. 이제 그의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36장에서는 아주 단적으로 그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종교는 이런 것이고 정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 그게 뭔가 하면요. 종교와 정치지요. 이제 이 관계를 이제 딱 그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종교는 이제 뭐에다가 비유를 하신가 하면은요. 자모다. 정치는 뭐에다 비유를 하셨습니까? 음보, 이제 이렇게 그 비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이제 그게 가정에서의 어떤 그 역할을 지금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가정의 기본 요소는 이제 하여간 먼저 이제 이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이게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녀가 그 태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그 자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자자는 사랑 자자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을 주로 하는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종교를 어머니에다가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가정에서요. 그런가 하면 정치는 뭐에다 비유를 했는가 하면 엄부다. 엄은 이게 엄마름자죠. 그게 엄한 아버지다. 아버지는 좀 엄한가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하여간 자모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머니 생각이 나지요. 아버지 생각은 아주 어릴 때는 안 나더라고요. 지금 없어요, 기억이요. 근데 어머니는 있거든요. 그 제가요, 막내 아들이라서 젖을 오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너 젖 먹을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억이 나요. 형수님, 새 형수님 오면은 저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아들이라서 참 젖을 오래 먹었는가 봐요. 그럴 정도로 어머니한테 제가 그 말 드리는 생각 아직 지금 나거든요. 이제 이것처럼 참 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제 계속 그 지금 먼저 이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그 남아있고 이제 아버지는 자꾸 크면서 이제 자라나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제 그런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한 가정에서는 자모와 같고 정치는 한 가정에서 음부와 같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이 36장에서 이제 말씀을 그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그러는가 하면요. 종교는 도덕에 근원해가지고 도덕에 근원해서 죄 짓기 전에 먼저 말이죠 이제 복짓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는 도덕에 근원을 준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 복을 짓는 거. 그게 이게 지금 그 정치보다도 앞서가죠. 죄 짓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종교는 그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복 짓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을 짓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종교가 하는 역할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장에서 그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정치는 뭔가 하면 법률에 근거하여 결과를 보고 상벌을 내리는 거야. 법률. 상벌 내리는 이것이요. 법률에 근거해 갖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잘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주고, 이건 현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도 종교가 하는 일은 형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도덕의 근원을 두가지고 죄 짓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복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면 한 가정에서는 자모가 담당하는 역할이 이런 역할이다 하는 것을 이제 교육법 36장에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정치는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상벌을 이렇게 이제 주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뒤에 이게 이제 그 내용들 보면요. 참, 이 종교가의 중요성을 이제 그,과 정치의 중요성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재생의세,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생의세가 뭡니까? 생명들을 제도하고, 생명을 제도하고, 의세, 세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지금 우리 원광대학에 있죠? 원광대학에 근학이 있는이 재생의세입니다. 재생의세요. 그래서 왜 지금 대종사님께서요, 당대 때 당신이 일제 치하에서요, 이걸 지금요, 교육기관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대종사님 당대 때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못 하셨어요. 왜 못 하는가 하면요. 일제가요.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뭐 우민정치를 쓰는 거예요. 우민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민은 뭡니까?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어리석게 하는 우민정책을 쓰기 때문에 학교를 열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고 하는 교육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걸 못하신 거예요. 그 못하신 것을 해방됐잖아요. 해방 딱 되고 나서 열반, 그러고는 대종사님의 열반을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다큐에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선택적 열반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선택적 열반이었다. 당신이 가셔야지 원불교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원불교는 살리고 당신은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쉽습니까? 참, 당신의 생명과도 바꾼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교단의 순수성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되잖아요. 광복이 딱 되니까 정산 스승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갖고 제일 먼저 받는 것이 뭔가 하면 유일학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해야 될 그런 그 역할을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재생의세입니다. 재생의세요. 그래서 재생의세를 이제 우리가 목적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우리가 중생들을 제도하고 세상을 치료해요. 그래서 원광대학이 말이죠. 그래서 근학이념이 재생의세입니다. 재생의세. 그래서 이제 이런 근학이념을 가지고 이제 원광대학을 지금 이렇게 설립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그래서 이 자모가 잠언은 그래서 한가정에서도 우리가 볼 때요. 한가정에서도 볼 때 잠언은 잠모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음부는 음부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잠모의 역할을 잘하고 음부는 음부의 역할을 잘해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만이 그 가정이 말이죠. 원만하게 운영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거꾸로 잠모가 음부 역할하고 음부가 잠모 역할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런 게요. 아이들도 말입니다요. 잠모는 잠모의 역할을 잘해. 그러니까요. 지금 참 아이고 참 우리나라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 그런 게요. 뉴스를 좀 이제 전 뭐 TV 뉴스는 안 봅니다만도 그래도 이제 휴대폰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검색해갖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이제 보거든요. 그 지금 아까 간사님이요. 지금 서동공원에 백제시대 때 그 당시에 그 지금 냉장고.
1: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을 기해 전남 신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하지 마시고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도 자제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예, 일반 백성들이나 서민들이 썼습니까?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린 지금 다 쓰잖아요. 이걸 보면요. 나 그걸 보고 그 뉴스를 보고요. 야, 내가 왕이구나. 저 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것도 정치에서는요. 그 음부는요. 음부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해야지만이 이제 음부가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잘 이루어져 나가게 그 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인류 사회에서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정치와 종교 역할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갑시다. 이 지금 이게 정치를 잠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잠모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그 드릴게요. 자, 이 잠모는 이게 이 어머니 아닙니까? 영어로 어머니가 영어로 뭡니까? 마더. 이 마더 말 많이 들어봤죠? 마더. 근데 영어 단어 중에서요. 영어 단어 중에서요.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 1순위. 사용의 빈도에 있어서 1순위. 영어 단어 중에서. 그 1순위가 뭔가 하면요. 마더래요. 마더. 그 1순위래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그거 마더. 그런 게 어머니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요. 세상에 회자되는 단어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1순위가 마더다. 이제 이렇게 누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건 이제 봤는데 남자들이 그 강의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봤었는데요. 1순위가 마더다 해놓고 2순위는 그러면 뭐겠냐? 뭐겠습니까? 파더? 경선님 파더 그랬어요? 하하. 파더는 아버지는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1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니까 파더는요. 이 말을 하니까는요. 그 있는 남자들이 박장대소를 하더라니까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 내가 아버지 안 되기를 잘했어요. 저 아버지 안 되기를 잘했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한 가정에서 잠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해자되는 단어의 순서에서도 이런 것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자, 어머니라고 하는 이제 마더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단어가 이제 세상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더가 이게 이제 1순위인데 그러면은요, 이제 아버지는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라고 해서 오늘이랑 날씨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왠지 8월은 여름, 9월은 가을 느낌이 강한데요. 그렇게나 힘들었던 여름도 이제는 끝이라니. 이런 게 소위 말하는 미운정인 걸까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더 머물러줄 8월도 여름도 아니니까요. 시원섭섭한 마음 중에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이 더 커지도록 8월의 마무리 아주 깔끔하게 끝내볼까요? 8월 31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사이언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구름이었어요. 나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군요 라는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달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라서 기분이 좀 싱숭생숭하기도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8월 하면 누가 뭐래도 여름인 것 같고 9월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달 아닌가? 약간 가을 느낌이 좀 더 물씬 나는 달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추석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8월 한 달은 어떠셨나요? 뭐가 됐든 끝이 좋은 게 좋고요. 이왕이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개운하니까요. 오늘 조금 바쁘시더라도 8월의 마무리 멋지게 개운하게 깔끔하게 끝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우리 특허전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2시간 알차게 채워서 함께 볼까요? 또 한 주의 시작 힘찬 에너지들 서로 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한번 해보자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저희랑 친구 맺으실 수 있고요.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노래 좀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 이 풍경과 이 기운과 이 냄새와 이 장면과 또 8월의 마지막과 9월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월요일 아침에는 어떤 노래들을 듣고 싶으실까요? 조건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2부에 저희가 쌩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까지 쭉 묶어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고요. 뭐 나는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그저 이 노래가 듣고 싶을 뿐 하시다면 이유 없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2부에 함께 들어볼게요. 먼저 들을 곡은 이승기, 강민경, 처음처럼, 그때처럼, 허각, 정은지, 짧은 머리

일승기 강민경 처음처럼 그때처럼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1583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부산엔 비는 내리지 않아요. 하늘에 먹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운 아침이지만 며칠 후면 시원해지리라 생각하며 8월의 마지막을 보내려고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며칠 후면 시원해지겠죠. 어느 순간인가 와 겉옷없이는 너무 쌀쌀하다 라는 말이 아마 9월 안에는 한 번쯤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올여름은 진짜 유난히 무덥고 유난히 힘들고 더위가 좀 길고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어마어마한 뭐 되게 무서운 경고도 내렸었고 그래서 뭐 최초로 프로야구 경기가 뭐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잘 이겨내시고 잘 버텨내셨다.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까지 우리 한번 잘 지어보죠. 아이콘의 노래 듣고 옵니다. 파노라마.

아이콘의 파노라마 라붐의 평평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오늘 오전 7시 20분에 전남 영광 나골면을 제외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주세요. 개울가, 천변, 계곡, 해운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역시 자제해 주세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부활 생각이나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싱싱함이 다르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성의 신선한 농특산물 이제 광주에서 만나보세요.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우리 가족 건강한 밥상을 위해 장성의 신선함을 그대로. 상촌역 2번 출구 노어촌공사 1층 장성 로컬푸드 상무 직매장.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그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WBS 원은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도 2부에는 우리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잠시 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신창호가 짜요.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주제로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는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도 부담없이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청곡 배송해드립니다. FX에요. All Mine.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허청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문으로 고객님께서 엄마에 대한 노래는 선곡이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어요 라며 보내주신 린 엄마의 꿈, 바비킴, 마마, 보이스투맨의 A Song for Mama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드러 고객님 신청곡 왔죠요.

오늘은 문드로님께서, 아, 좀 목맥인 거 아니고요. 문드로님께서 엄마에 대한 선곡들이 좀 뜸했던 것 같다면서 린 엄마의 꿈, 바비킴의 마마, 보이스투맨의 어송뽀 마마까지 세 곡의 노래를 골라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눠 들어봤어요. 오늘 곳곳에 비 소식이 있기도 하고 하늘이 잔뜩 찌푸린 곳들도 많은 것 같은데 노래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촉촉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0983님도 오늘 아주 요란한 비 소식이 있던데 다들 우산 잘 챙기시고 차 조심, 길 조심하세요 라고 글 보내주셨습니다. 0983님도요 우산 잘 챙기시고요. 자, 2부 끝곡은 리즈 사랑한 유리 같은 거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요. 저는 상식 퀴즈 준비해서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4: 물론이지. 한번 가면 단골되는 곳.
3: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4: 댄잎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3: 해물칼국수, 사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5: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6: 무더운 여름철 마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오버히트라고 하는 것으로 엔진이 과열되어 냉각수가 끓어넘치는 현상인데요. 대부분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팬벨트의 장력이 느슨해서 워터펌프의 구동이 원활치 않아 냉각수 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썸머스타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 또 라디에이터가 막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냉각수 온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주행을 하면 온도계 지침이 떨어지고 정차하면 다시 상승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엔진 과열의 조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을 찾아 차를 세운 다음 시동을 끄지 말고 본넷을 열어 엔진을 식히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냉각수 캡을 열면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의 뜻하고 성현을 배우려거든 우선 편하고 우선 즐겁고 우선 권세 잡는 데에 눈이 어둡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사양하며 설사 부득이 그러한 경우에 처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도 말고 타락하지도 말라. 그러면 참으로 영원한 안락, 영원한 명예, 영원한 권위를 누리게 되리라. 대정경 인도풍 20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부석순의 해피얼론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 3부에는 여러분과 시사 상식에 관한 지식을 쌓아보는 시간이죠.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함께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까지 꽉 한번 잡아보시죠. 자, 오늘은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께 함께 할 거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글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신 후 1:1 참여로 글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저희랑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월요일 코너 상식의 시대에 이어가겠습니다. 리슨네예요. 프리티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최근 한 출판사와 편의점의 협업으로 출시된 빵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특별히 제작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은 무엇일까요?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특별하게 제작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더 자극하는 이 마케팅 기법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1번 바디 페인팅, 2번 굿즈 마케팅, 3번 맛집 웨이팅, 4번 특가정 파이팅. 1번 바디 페인팅, 2번 굿즈 마케팅, 3번 맛집 웨이팅, 4번 특가정 파이팅. 짧은 글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특화점 퀴즈 배틀 상식 시대 오늘의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오늘의 문제예요. 최근에 한 출판사와 편의점의 협업으로 출시된 빵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풀리는 족족 다 품절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특별하게 제작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이 있습니다. 그냥이었으면 사지 않았을 것도 같지만 이것을 갖고 싶어서 물건을 사게 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죠. 자, 이 기법은 무엇일까요? 1번 바디 페인팅, 2번 굿즈 마케팅, 3번 맛집 웨이팅, 4번 특가정 파이팅. 1번 바디 페인팅, 2번 굿즈 마케팅, 3번 맛집 웨이팅, 4번 특가정 파이팅. 정답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4부에 당첨자 발표할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가봤어?
4: 물론이지. 한 번 가면 단골되는 곳.
3: 100% 국내산 팥국물이 정말 진한 담양 댄잎 홍팥죽.
4: 댄잎 가루 면발도 정말 쫄깃하네. 담양 메타프로방스 가루숙기 1형.
3: 해물칼국수, 서리태 콩물국수도 담양 댄잎 홍팥죽. 광고하기 좋...

0: WBS.
1: Wow, good morning.

0: 안녕아입니다.
1: 예.
2: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3: 제초제는 타타타.
4: 한얼 사이언스.

베란다 프로젝트의 굿바이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잠시 재난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 전북 정읍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주세요.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하시고요.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세요.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브랜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특별히 제작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가 나갔고요. 존박의 굿데이, 화사의 굿굿바이, GD 태양 굿보이, 카밀라의 굿바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굿즈 마케팅이었습니다. 굿즈 마케팅은요,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고유의 특성을 살린 상품을 특별히 출시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요. 브랜드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예요.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로 기획이 됐기 때문에 즐거움의 가치를 둔 소비 성향이 강한 MZ세대에게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굿즈만 구매하고 이탈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한계도 있고요. 굿즈 생산으로 마케팅 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있긴 하죠. 재미와 즐거움도 좋지만 오래 두고 자주 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이왕이면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는 굿즈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보면서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게요. 정소연님. 안녕하세요. 아이들 라이딩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정답 2번 해주셨고요. 뒷번호 0222님 2번요.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특가정 파이팅 하십시오. 구하나공원님 2번 굿즈 마케팅. 비오는 월요일 다들 운전 조심 행복한 하루. 5358님 2번 굿즈 마케팅. 연아씨 언제나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김수진님 정답 무조건 4번 특가정 파이팅 아니겠습니까. 특가정 청취자님들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6156님 정답은 2번 굿즈 마케팅. 비가 내려요. 5458님 정답 굿즈 마케팅. 와우, 굿즈 보면 진짜 혹하게 심리를 잘 적용한 것 같아요. 비가 너무나 무섭게 내립니다. 아침의 시작은 갓 구운 빵에 커피 한 잔. 그러나 현실은 장염으로 퇴원 첫날이라 참여해야겠죠. 그럼요. 장염으로 입원까지 하셨으면 퇴원 첫날이면 아직까지는 음식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갓 구운 빵에 커피 한 잔. 향만 맡아도 진짜 행복하긴 하지만 우리 며칠 뒤로 좀 밀어보자고요. 오, 3438님 2번입니다. 매일 됐는데 문자는 오랜만에 보내요. 여전히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7047님 2번 굿즈 마케팅. 요즘 편의점이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제 지갑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때 감자숭이라고 하는 원숭이 키퍼를 팔아가지고 그걸 구하느라고 타 지역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제 책갈피를 주니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또 구하러 다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책갈피 갖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책도 안 읽는데 책갈피는 왜 갖고 싶냐? 그냥 갖고 싶다! 이 책갈피를 갖고 싶은 그 마음은 저는 알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굿즈에 많이 현혹되는 타입이라서 지갑이 잘 열리는 편이거든요. 나팔나팔. 4183님 정답 2번입니다. 굿즈 마케팅. 비는 오지만 다들 좋은 한주 보내세요. 7534님 2번인가요? 자신 없지만 도전! 안 보내려다가 소심하게 보내봅니다. 퀴즈는 은근 재밌고 라디오는 대나무숲!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도전해 주시고요. 8808님 정답 굿즈 마케팅. 맛집 웨이팅도 못하는 제가 빵을 구하겠다고 온 동네 편의점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마케팅 효과 제대로 있는 듯요. 특가정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맛집 웨이팅도 못하지만 굿즈 마케팅에는 우리가 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흔들릴 거라면 실용적인 걸로 좀 만들어주십시오. 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3001님, 2번 굿즈 마케팅. 저도 늘 마케팅 호구 고객.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가 봐요. 3001님. 0657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월요일 아침 아이 등원시키고 라디오로 옛날 노래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니까 너무 좋네요. 코인 노래방 가고 싶어요. 라고. 아, 비 오는 날 가게 딱 좋은 곳이죠. 코인 노래방. 3001님 0657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예나의 노래입니다. 굿모닝.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모두의 카드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요,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의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는데요. 타인 명의의 도용을 하는 행위를 비롯해서 카드와 계정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 수급 자격 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는 것,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하고요. 이런 행위가 의심되면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한 상태로 회원에게 통지해서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서 1차는 1개월, 2차는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요. 3차 적발 때는요, 회원 자격의 박탈과 1년간 재가입 제한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개정 내용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모두의 카드 부정수급을 차단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이보람 처음 그 자리에 조지의 BGF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맘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목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유주의 애꾸꾸꾸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4: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온라인 쇼핑할 때 후기들 꼭 보시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좋은 내용만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그걸 사고 싶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사고 싶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사람들의 공감을 확인하고 싶은 거, 뭐 그런 심리겠죠. 반대로 단점 위주의 후기를 찾고 있다면 그건 차라리 내 쇼핑을 막아줄 방법을 찾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진짜 눈에 아른거리는 건 사야 끝난다는 사실. 누가 뭐래도 결국은 사고 많은 답정너 같은 거 아닐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소찬이 현명한 선택.